당 속에 전하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 집에 선하게 돌아 빛을 상게 로바조 상게 최당 속에 전하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 집에 선하게 Dola Pienjiri Sange Dupra Sho Sange Jidang Soge Shonam Janjo Padu Dane Gyoso Che Dage Jiso Gibe Sonamgi Dola Pienjiri Sange Dupra Sho Zemjin Domje Dewa Dan Dewi Gyudan Dembra Kyoji Dunghe Dan Dunghe Gi Gyudan Drewar Kyoji Dunghe Mebe Dewa Domba Dan Bendrewar Kyoji Nirin Chadan Nidan Drewe Danyum Chembola Yurin Do Nebara Kyoji Oh, money, be me,

산손 도지라가 얘기 동 교미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파산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와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펑펑제 남게 시나 라우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와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인더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균 미판 편단 대회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거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세마 이 리체 개상 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산손 도지라가 예기 동교매 파산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산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빈 답상 방풍제 남예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두웨 멘종소 루니 다스레 나웨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뷔인더라

소디 사손 도지라가 얘기 동 교매 파산 봉기 불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종결지 마메 챙기 파산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와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펑펑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와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젠 미기 데레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큐 미판 편단 대회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징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 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사상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상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교지 마메 챙기 바상 류진주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두웨 멘종 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뷰인더라